0: 하면 흔적 쌓아요. 냄새 싸나요. 말인데 카붐바.
1: 나발인데 에카붐바 아웨와 키소 옛나쿠소 마즈 쿠미나노무 줄라이 루아무카가 라스베가스 코카코카 시티 비투리 비아레레 비라카 비에레.